0: Promise I can move on Saturday. They call me not an officer. It's only funny. Yeah, it's funny.
1: Yeah, the time is running out. 나도 사실 겁이 나지만 답이 없잖아. 시간은 힘껏 걸어봤자 꿈쳐도 하지 않을 테니 fuck it, 어서 끝내고 오랜만에 가볍게 달리자. Let me go. 가까웠던 만큼 멀리 I'll let you go. 가까웠던 만큼 빨리. Baby, I'm so believe me, baby, I'm so sorry. What else can I do?

상상 그 영상이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불름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 Happy ending은 됐어 Don't let me fade.

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인.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 This is our last.

나 하나 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thank you and I'm sorry 나 하나 숨쉬기 때문에 숨죽인 사람들 thank you

이재한 형사님? 접니다, 박혜영. 듣고 있어요? 이재한 형사님! 형사님! 형사님!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가 정말 1989년이라면 막아주세요. 믿기진 않겠지만 여긴 2015년입니다. 지금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이 무전으로